0: 자자자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
1: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아우 술국같이 해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 흔드는 중임 후후